통해야지 무비스 보면 지게 크리코 브라마디가 원본 무비스 지게 이나다 오서라 마쇼 유문이야 잡아서 답통이 겨울은 제 브라 이제 마쇼 원본 브라 코페서 때 브라는 게 어떤 이슈고 타는 거 어떤 이슈고 이제 소 대자 모노 그리 부불면 대자 모노 원센강 사만여 길이 인삼니 너 같은 제 피가 답 이카노마지게 단지시고 피가게 떼고 기니스게네니 어야야, 즉, 다, 막, 네, 저리, 고, 숙섬, 메타, 셉디, 쉬, 낫겐. 이즉, 아마야, 패배, 제일 아마, 종합, 만대, 뿜뿜에, 동사, 사슴지, 생아시아, 자본뿜에, 월가, 질린이, 어머, 패배. 이즉, 다, 룸곰, 뚜무, 쭉. 이즉, 메타, 질린이, 뛰어, 질린이, 저, 쭉. 이즉, 배낭, 이즉, 다, 초디, 붉은 섬돌, 대표티, 육물, 남초하니, 대표를 샤야, 투부집, 대처문 렘랭이 똑부터 켜봤전 깨트니 당하당 꼬르니 간지 대처문 어떻게 됩니니 꼬르치기 똑부 살벌 총육 터가니 똑부나 크롱우 사람 똑부 크롱우네네 냠게들니 이짝불 원내타는 하당 꼬르장 약호서 견뎁니니 송놈 이제 다 이제 털패 삼단님이지 이제 패범 삼단님이 간지 제일 아마 종합박다 주부잡사 네 켜봤전 데크리도 Something a paper, mukul, jichi, wagilian am tinkel, rictan, mensi tambanum. It says that Kanri Ranibur, Yarkun mono Kanri, Mato Mistichin, Matatum. It Korayaganat, something a taringra, Ishik Sanem Yachi, Kotui Pepuga, Latches a pepuni, Tat Sangerangime. Out Latches a pepper, Sanshan de Dixam, Sanshan de Tonguni, Sound Tupul, Mimuchiki, the Rig Mangasukan, Lumbunas. 민나스 동야시 베르타자마노 다 류디인음 다 안베디인음 삼 비리 이그브리야 겨발하상세야 인주비 사네니 이제 어제 킥시에 모두 디니 동니 관행아 이 킥시에 이직터 슈코르 라토가 모두 레버뇽소 워슈슈노 류터 테콜 생기니 강승 강력 생기 다 귀인행아 간주인행아 손에 운나임을 삼대자마노 대베겠니 이제 다 이제 강리 바가유 물 강리 결개유는 가물 대굴치 물티 동도만하려니 이 가물 대개는 쇼타유 대가니 러랑 동보만하려니 겨울은 제배나 육물 강리 투셔 로가물 페불 더 삼단닝 잡아나세 동야 다 미스과 메뉴 잡아 들어들니 이제 삼단닝 잡아 대버티니 잡아 보지디야 뭐 리망아 라망제 레퍼런스네니 이제 비암산지 해벨 이제 다 Tor Sandeninga Pepsinye, Ni Sandeninga Magetish Otto, Jeremuch, Duboche Shootin. Is it Tabas possessed Tortonia talks of Chacha own, as a kid issue, no other than Sandeninga Pepiace, Tache, Gior Shootin. Super Zita, Jabalasan Si Yamal, Ganya, Ta is Songwat Nia, Yaya Songwariace, Sandeling Songahor, Songze, Sutni, It's Songbunji Sopotin, Ikinisher. And the city, Minmara so yakten, it's a tungi dining. Zenubita, Zetung, Tungichiki, Washia, Pinisha, Kushap Namda yakten, soon. Is it up to say Yapa Planti? Kika, Chichikin, Nopti, Tasha Munu, Zoning a Watcha, Planjum Motor. You that tickle to Jessie, you quick hearty humor, and six you name. It shall be what is Munu Jombolin, Kochung Gimbur, Ko Yong So. Suka pian menopena pelangrin. Tal lumbap min yonzoya, takwar yonzo kor. Mokoron yonzo rimperin perpengans uno murine, kevlasan kawanya. Isik tied nan yonzo, kombutus unene, yikroka yuni, yulangani, yisubrandulanyo, kony, kochun yonzo pekeni yapur, partisi, murine, doctane, yiki pepkota yas, yashu wuni, shetne, ki mepepuni. Isikan daki nesum che yakmar. And the song here, Rutgutne, Yar, Hasa Rutgutne, Gawanya, Ya Kirtiga, Gavanje Shuktes, Naha Mikro, Shuga Mikroya, Tendishi Korinye, Shukorpo Kogarlanya, Tajamun, Latimim Deje. Is Maja Mumpun, Bananamas a tap hip show, ne? Great on ye. The children shot period, shot there, shot nyanga, Gavanje Pelangaya, Gogalatze Pepunye, Gogalak Zakmur Tipur, the Michinaya, Tome Mononye. Shotzi Karati, Taozos, Sona, Minions of the Yangwashi, Sani, Kansani, Yapon Hansan, see,

간찬히 다니 타링 때가 편히 맞다 귀만 삼냐지. 이 정말 살자 공부 말 배보니 공부 말 띵띵띠가 페플 에체 로몬을 메시지 심부터 유문이야. 잽 로로 리민 레레라뇽서 로로야. 쿼티 제티 난냐. 다자모노 쿼템시 난냐. 제유네니. 에제네 레숨 이남티 이츠틴 에제 참아슈니. 이제 타고나시 소섭지 부이 다자모노 기트네. 또고에 냠도 캬버전 총니야. 송놈. 다이직톨 쇼야 페비야. 공부 다자모노 사지기 브로기 눈빛 내니 샤넨 털페본 토쇼식스 샤베티스 고치 쇼송니 키타쇼 니에돔 당하다 만짓 가인 그레이니 감내숨데 그레이 살라티치근 키네이 야브랑야 돔네 숨게유 쌈쯤 키템 볼리네 용니 이지 겨와는 제 야쇼가 크렛가 몸 에니 연쇼가 크렛가 몸 킨 내치기 할반 만 과른 만 세카만 사파네이 롱야시 키네셔 파티디 셰토모 키네가 제시스니 야바네 제 룸박 미뇽소 오케스토 시네소토니 미뇽소 왕니 오방 아이치소 규메르루니 아네 이치 겹시 작테네 메가 미네 밈램틱니 밀류디네 메가냐야 샤트니 아네 녜셔 겹시가 모노 딜락세네네 이당 떠느세 예 샤토니 아네 미가네 블니 나티네 모노니 샤토니 자퍼 겨와르미세사 사파네 셰토모르시 점신이 공부 차두봐 내시식 두버던데 자 키네 섯겐 이네 유도 님에 바티시 미모노르 녀샤트니 베타네 나야 마청마에 미수가 모노르 교비에 모노 베나티레만 베나 레시시스마냐 세카냐 메모토야 에진디가 키타르쇼 녀간 샤르베 혼야 겨와름 제 고스 크셋엔네 크라숑 오체나 베나스 치와 크리진시 담 크리코르니 데니지 코르니 토케모 아바스네니 아바치 키시나 시도니 메타로 남다이므르니스 아프니 보네시 플란티디가 취비 아나 마만 레피야 레야마티가 마뇨서 다니 다니어서 무슨 말 자가라게 기우니 송 이제 보치에게니 보치에게는 이나 제막 수인의 조화치시 무슨이야 샤바 아버신은 이나 게니 그리니 무슨이야 와야 송니 이제 다 아버신 이제 공부를 하겠니다 이때 다 탁주부터 이노다 다쳐도 메다 미디가 브리미나 겨와름 제셜 에네 송교업체도 미디가 티안에 레다 말람디 이넥데 말람디시 의딘디 가면은 판도월 야야 이제 다 말랑 대노가 처제야나 다 눈바는 눈물 시안양아 치 치진 우쯤디 브라 우쯤디 야야 다 처제야나 메주카네 주증쇼가 말면 아숨다다 공복 말 배보베스다 메주카시 공복 산대기도 우까 말 배보전 다 왜 패배하세요? 지 우쯤디 게 지롱 라게 우쯤디 야 퇴쇼식만 미디시 시행 대자 문호 또 대자 문호 방아샤 미네시 퇴쇼 리직만 원대네 오 슬로니 불 이게 와사에 있었지 오 신미물이냐 나 버가 신노 퇴뇽이야 겨와름지에서 신미물이냐 송음이나 공부 라게 아제제 플라야에 게이게니 대 공부 라게 겨와름지에 변화세 방아샤 공부 라게 라게 농자 대거 치드가 오버지 백고대 치체 근데 자니 대대 칸의 칼로 하는 동문이 이제 대기 대도서 리드가 오면 대지 하는 형태네 대공부로자 계획에 대변화 이익과 단 대치드가 오면 치체 랑야 라디그 브라더 삼광디가 민예숨디 참아수 애제왕이 안에 애제도 변해서 캠디 비스니 수 이제 이때 다 하는 이제 걸 담시들 이나시 신 메뉴물이 선제인물이냐, 미강, 미항인물이냐, 선제인물이냐, 공부로자서 겹지도 놈, 배단에서 매차놈다, 나 매년반은 매차냐서, 무시 짓자리에서 매차채통부 발야, 작전에 음든 문으면 나, 잇놈다. 이제 김내제, 꽃된 항통원, 냉귤과지, 된약불, 센공약불 때, 캠방핏각, 사브루야, 항지기, 캠방 냉귤, 라, 왁대네, 공부로자서 겹쇼가야, 라제째, 기계니 너가 던져 나는 얘네 하는 형이 너의 플랑성법에는 목균 얘네 형 리유 라트불 하네 목균 어디네 욕물다 꼴낭 또왔 한텐쇼 에제서 비쇼 기계니 어야 페페지 말 먼누바 아니도다 먼누바다 말 겨사마미나 야보 키네시 지렛니

0: 담나 지대체
1: 서툼메
0: 겨울음 제다 공로 계단 힘을 이실 겨울 하산옵니다. 야야 즉 말 속보패 겨울음 제다다 보이슝기 이제나가 공로 니세 접시나 뒤야 와통노 이따가 아닌데 공로 니세 장아체 겨울음 제 군양할 때 이제 겨울음 제 고전 준바치 겨울께서 이 계랍 루키나 야케듬 이 통고소 나옵니다. 이제 다 겨울음 제 고전 준바 겨울께서 계속 아는 말 리통아 총야 함들게 임을 가케메 제진께 하시오놈다. 배나 배나스 사만에 가서는 다다 세동 때라 대가 잠시 쉬네 띵마 집에 놀라 잘 좀 애용 다쇼니 다오니 송은 이케니나 다다 개시구시 문 세통부 뒤서 유물이니 대신에 웃음들을 마셨니 슈바 남로 집에 놀 마땅 답 좀 육 좀 아테메 대대주니 송은 놈을 리당거나 답니 아야 송은 놈을 리당아 총 총은 약세 리당아 다다 리티랑 가야마다 아마 이제서부터 마땅 레오든 개유니 브루브루입니다. 아마 태양아 슈불 아니 겨울 什么지 구등 등번이 뭐 죽었어 막은 다버티서 뉴주 조경 슈불 다섬 파브르 다섬 사바로야 이제 말 사진 외등 갑니다. 아동 어선 뉴주 조경이듬 슈로 대야 남사 겨울께서 겨졌다 아마 태양아 너무 어느 브루 우츠 겨울은 이제 구등 두배기 색도 우츠는 뭐는다 러분 통한 된된기 그게 양수 추매인오냐 내제 실경스 이 농단 야르듬 요땐다스 얘기는 겨울음식 고진 죽게 엔베 겨울음식 양수 추매인님 이제 내제 실경스 이 겨롱 울미쯤바 이남님 울미쯤바 이남 겨롱 이남님에둠다 베나스식 우 왜 와야 우리야 인예송 이제 때 니 배하르겨버 이남니 니 내제 실경 인조아냐 그랬음 대 베나스 우야 와야 베나세 인냐 송 약볼 아바데스니 겨와름제 고텐토바 잡아로마니 이직 던다제 네제 추경세다 우 송돈 이 도바세 유던다제 잡아말로 담당인당 이기 셉숑돈 이제 다들 참어느 깨다가임다 겨와름제 어서 내당아 총니 니야스 이제 다 우조마 깨다가야 겨발하상세 우조마다 아르메네 마르송톰다 송톤 아마온 뻔치셔 그래서 내당 뻔티셔 겨와 고전 두배 고게 어서 총리는 연구하냐 볼 비 지금은 장비하야 겨와는 이제 고전 두배 양선 나한테 매번 그냥 잡다야 쓰는 거 우가 가야 총리라냐 샷뇨 변의 세미한테 어서 문우니 삼수부시 비 걸걸게야 피기 개도 더야 걸걸게야 아빠만나시 야빔 내셔 걸시안아 걸 일단 기계 필수하냐 애송다 비니 이제 다 잡다야 이제 다 겨와는 이제 고전 겨롱 울면서 봐 어서 김보 미나케마 니모소니 야르 권바 덴디쇼니 자상테가 야 덴디쇼다소 이제다 어서 사상시 인장로고 만니 하세다 말 캄테리에 말 덴디쇼 코럼 더자 모노다 덴디 룸바 말 제반 오치기 더자 모노페 룸보 뇽 소시 덴디 야 겨워름 세세 다바야 더자 모노 야 라섬다 어야라 이따 겨워름 제 양세 더서 펩고수니 김전치 개인이나 겨워름 세시 예 타링보 매뱁냐 더서 뱁냐 송고소 신안여서 아야다 베슝 간된 포장 레제바 녀서 비 세육만 통육만 캠만 아나 바디 정강아츠 우쯤디 두나소는 이기 겨워름 제다 두 결로 난고소 이쯤 나야 내 양세 구제 등보 더서 뱁고소는 김재는 녀서 이쯤 달 겨워름 제 찬녀서 피스 와약스 마야나 베네 겨워름 제 감쇼가 레당 치과 남디 감초가인 미티스 이겨와 상행겨서 인냐 비 하가시아듬 기시점디 인저딘 람상 사고에기 때시 인냐스 겨와름시 꿀잡시 이치 사포랑기 도마 요 카페기 문호 쇼수 은 루기놈 인 겨와름시 내기와인 메놈 비위 샤도 인나 다 겨와름시 꾸텐 듬보 아야 치아 꽃마디듬 마디불 다 미우즘디 소흑이듬 Lumbananga chutum usim dinyam, Lumbananga sanke tamba usim dinyam, Botka tit tungal usim di, narkotum. Ishik tondache kyorumje, sanyons of piss, yavium, Lumbok, manyons of piss, tungyons of piss, and sama piss, Dershamon, sama tam nungosu kimse, isjasum. It nehachi atanse, canoe. Benangaton also, Benansi, sumonum data, Kyolunenga.

시대 리익 토가 차례 낭도 쪽시 로카시틱 휴제 대차문 규르니 남다 쇼이랑 임르니 낭니 브릭스 개갑바낙 우치 낭간 생계 창마시 우치 낭야 개갑바낙 공내 공도 펠리아 열게 남다 계획 토가 차례 낭고 숨르니야 참 니르말라 시드라만시 대 송대가 송나옴브 Gagar Gekabguk, Mekhur Nina Railway Si, Gagar Penjur Toka, Chale Nangya, Gacha Sumukyar Parya, Gacha Blika Onumringya, Desh Nesul Sunani, Langina Odebka, Deshuk Nesul Ge Tinsho Shusubanan Dus, Langina Dao Shuje, Luntinga Tawang, Dundek, Lerim Nangche Kalabji Kozudur, Desh Ulerima, Chilun Yidong Kali Lenge, Jinda Sumbak, Derek Chiduguji, Yiga Chuzin, Sungchi Rawi, Podanga, Gabje, Wazir Muchi, Si, Mimosha, Nangche, Wote, Sungche Nangunin, Ejuk Shuji, Geshe Tubden Sambu, Si, Monjega, Sungju Nangu, San Nangsa.

0: 못하고 어떻게 죽은 거죠?
1: 어따 웃마이 시아 볼에다 마단 뉘방 지마방 유스 다즈마 람슝시 이제 뉘방 지마방이 메시아 고인자 당하다 이런 것도 치수 라비아 어떤 것도 시아고스 인불
0: 어따 도스지라 다 고소도 때 상바다 들레 나서 뜬던 고소도 때 상바들라 아니 듣고 왔다 때들라 제다가 군다 간다 전 지고래서 가서 군다를 배 모야 소나 보다 주야 소나 보다도 지 옛날
1: だいぶ個人的なところです。いや、こそと天地、もんで、ペチュ、ダンセルさんらそこを天気てるこそものぶるに、だ、こんなばたばて、いな、くるのぶるに。あ、こも、くも、ま、ちょみな、ま、さんだ、こ、じゃこ、めけよ、ま、こ、ま、ちょみな、ど、ど、ど、ど、ど、ど、ど、ど、ど、ど、ど、ど、ど、ど、ど、ど、ど、ど、ど、ど、ど、ど、ど、ど、ど、ど、ど、ど、ど、ど、ど、ど、ど、ど、ど、ど、ど、ど、ど、ど、ど、ど、ど、ど、ど、ど、ど、ど、ど、ど、ど、ど、ど、ど、ど、ど、ど、ど、ど、ど、ど、ど、ど、ど、ど、ど、ど、ど、ど、ど、ど、ど、ど、ど、ど、ど、ど、ど、ど、ど、ど、ど、ど
0: ランが中で運動をしていたのに、ラマジとシャブでやる。ただ、ランが中の運動を運転で、ジュマで、ラマで、テンチョコ。サンジーの運転で、サンジーの運転で、タンジーとジュシラブで、ラミジュニマヨングマダシー、カトウヨサイマ。
2: 무다보지라마니구수줌진시수수유라살람지방도윤디케메지
0: 아니 나도 숨마 카드 소이네 지다 숨마 카드로 숨마들 다시 야고 치고 숨마들 아무 나스 공부다 또 20발 숨마 가이마다 때 단지 꾹 유초가 설 매일 맞다 오는데 대안에 좀다 꾹 틀어 지 야디 같은 처음에 꾹 달 제 산지 좀 되고 꾹 처리해 봐서 안 되면 뒤 미네마 이래서 유초는 주장 유초를 드셔서
1: 당하다 숨만하디 어제야 그리불 딱제도 약고 숨으니 숨만하 이시 숨만이다 상기 숨만되는 뭐 이빠지는다 콤보 라모 남세 이나 간다 직지들의 대비 숨만이자 이 브리지부터 간다 이 그리불에 땡기 좀 좀 좀 드시고

0: 하정 정조비네 그런 거 기회신이다 장다 등 된데 참 용어 말해.
1: 다 이제 배가 배고로 정하고 있는 장기 세벨라만의 기회신이 다 정기 주고 된다 때문에 님한테 쳐주신.
0: 하정 통 진짜 통다나 랑을 지금에 공을 공야 보마용 봐. 맨이 고 정화 속도 나가다 정화 제가 로마 흉바들의 용 지금 용으로 해서
1: 但嘛，他定做，比如定做，别做过那个，就让些金黄人个，他确认了新的压迫了，就马上要把他们做过的话，金黄人我就先定不着，我也弄不着呢。
0: 你确的不下面呢？别人怎么开始越来越松？
1: 但嘛，他人家那自然皮都没了，自己皮有呢，别人卡的弄不着呢。
0: 确的，搞的脏不了，脏完人就那得皮那个脏，别人就越来越松。
1: 其实别可能让些个脏完弄一，这脏完人脏别有皮有呢，别让些个脏完的给弄不着。
0: 맞아와 트비 니바여컬
1: 다 치소 미자와 그룹 트유 니바 넘버링
0: 룰룰 맞아와 둘로 맞아와 가리네 삼아 출했대 뚜토 니바여와
1: 당가도 치스기 마다지 립 치유 비 치유 차좀 치지야도 메오 이지고데 개발된 노임불
0: 다 드네 인디 데라 때니 랑게 주게 아니 차다 모서 철비거든 마르바다 돈 마르바데 다와는 니바여레소
1: 아따 무슨 피카인 치지게 가도 리니 피 추용어도 내가 이내지다 샘 도수 뇨모 마리바 당신아 이따다 배다죠 제발 노이불
0: 내가 나도 세나 마 마이베 주요소 출 세나 시라 리고 마 출 몇 보여로 와 출 몇 보여도 세나 얘가 종류라고 잘라서다 뒤지 주메르 피는 마이 피 마이 비 또 또서 뒤 세나라부터 리고 출바다고 주요 말
1: 다 치소피나 다 피인 티스노이나 세나 모노 시행 당원의 쪽에 치소당마다 매번 넘어진 예로고서 문어인자 세나 문어대 노인불 시행바 견노 론주디 피우이나 시행나 할림디 세나대 로도 인불 세나 우딘디 할림디 계속이나 아 쳐봤나 바다바다 잘마디도 인불
0: 네네 아 간다 간다 최대 피우거든 랑게 땅이 예동 산이 뭐 잡아 최대 예 피우기 때문에 그래 쳐봤다면 봐서 쳐봤다면 왜 맞다고 망부 상당 그래서
1: 当我的研究这批不了，他长期移动我的批，但移动我当时批就定留在体内嘛的，目标都是他一年让个三六年个白养性加上忙，要的批都上面三六通过输赢不了。他等于就把这些来呀，就把加上忙把这个事。当我的就把这定的，人家批批完了，前面的批完了，体系就加上忙不落上面的，三六通过输赢不了。
0: 他等于那个，那时候说，那点的话，你那个去定的都很把松啊，就松了的。
1: 等到农工就把它都是些，他讲的，哪怕你娘下一把，我们也上班嘛，该接的，那做嘛一把，我们这个的，但我这都是些，我那都能接受的，总是。但我这个的，以前那刚比赛些，让马老师看到也不来就，连那么多区的也农业不容易，他说的那么多农不来就，那你娘下一把，这里面的多几几种我都要学，也不要，那我都要上，以前没弄些嘛，那些嘛，那怕。
0: 공부는야배말초배도민호장호이민호어딘디야소어이디야지남나추딩기권의야소야지칸도야고이는남다노불하다나나마추딩제고주세도가는나이나가면류장노농대자장모용어자장모농주와장모용어그래서센도장모용도고르들이어다마다남나추딩주소고수김진지류야배카도야소글지류장샘종샘종대지
1: 자나 룽나종야이지취나바다바다르대죽다기바노임불
0: 어다 도스지. 다 드니 계세 제방만에. 아니, 드니 초기 센터 없어도 초기 한 초기는 주바표 초기 센터가 되래.
1: 다시 주주 초신 진정 당하다 소남 초대 소남 삼아 초신 진정 뭐 펩사 아니.
0: 나 초기 저도 라마 주바나다 지는 누구 또 초기 질 계속 군대 좀 뭐 찍으라는 사나 당하는데 그래. 또 폭발진 제라는 누구 또 제바가요 말이지.
1: 소신진정으로 가내놈다 겸비군비에 세답요 팀에 총소에 강게 세비 가내놈 이니까 세답니 캐드문 모르니
0: 군비는 너무 우상당나 늦은나가 세답엔다 이진도 아랑오 텐사요 라마 니마치비 지르모시 사나당오였나데 라마 칸다 칸다오지 사나당오였나 어때 사나당니 뜻자도 군비지 뭐이봐 산지지 군비 축군비 군비군비 군비 당주 군비 군비 산지 때문에 군비지 뭐이니 사소하다 왔더래서
1: 당마다지 잠이 군주 답이 군주 노블로 삼다는 상경이가 생기지 뭐 제기 때문에 치지 삼로통 안 치지 어디 소속이 진지 잡을 남아 이 삼로통이야 상기 진지 잡을 소위 이 삼로통 어 이따 비게 상기 군주 치 군주 진주 군주 차당 그 뒤에 있다 당이 삼에 삼통 그 소임을

0: 도착이도 때문에 파장하지. 수치도 대비 구성투도 윤대도 안 주지하지. 니도 많이 피하지.
1: 다 매드 피부는 것도 사실 비교적 상마 간단히만 사실 비교적 되는 게 매드 피부에 이제 매드 뭐 멜론 생각하다 매드 나 피부에 피가 숨 어제 내가 숨 들었는데 피가 숨에서 시부에 랑기 되셔서 때무슨 다송 삼이 삼통하니 이제 내가 숨 쉬어보는 기회 고속도기 진압 랑기 결례 주송 삼에 삼을 이 통과하니
2: 생인한스타다 룬팅가 따왕 뒤뒤리림 낭주 갈럽가 칠로 니동 클릴령의 진더 숨박 때릭 지도그지 이게 최진 숭제라위 포장아 갑제 외제림부치시 미망샤 낭주 모드 숭주 낭훈인 직주지 기시 툽던 상보시 몽게가 숭규 나오사 나오므 생이나 어디과 룬팅가 따왕 뒤뒤리림 낭주 갈럽지투스 생계 창마 높도 수제 그럭딘 카르멜레오니 Langinanda Lunting on Tawang, Nomingodon, Lirim Seraj Kozudur Langina Uzugna, Tawang Zongbun, Hitzek, Lekung, Electoral Registration Officer, Lekung, Juru Seda Sanansa, Seda Juru Nandar, Registration of Electors Rules, Nena, Weshok Toka, Chil Chikdung Gubja, Jukju, Kuk, Tim, Shizung Yaya, Odlok, Chilungidong, Kaligrolok, Chinda Dunbak, Derek Tiksur, Uzuya, Weshok Toga, Gerjip, Nangtraya, Dang, Chinda Gubak, Derekali, Neile, Nade, Arunajabdiskak, Shudu, Nangtraya, Tu Tawang, ST Assembly, Constituency Kak, Weshokak, Electoral Roll Banang AE Aros Lekungin Rangrang Soso Hosho Podmeka Bielos Ka Chale Nankan Hange Banang Chaka No Banang Rangsi Siyuk Tukdeva No Nena Lekungin Tsuzek Dusetka Pepka Sina Krimbringe Nangni Hangina Udebka Tawang Zongbun Chituzek Lekung Electoral Registration Officer Lekung Churu Seraj Dus Langinanda Lungtingang Tawang Namyungodun Lerim Seraj Kozudur Ozugna Deshnoptik Lerim Tetenin Chuzekora Shuzosan Nansa Chuzekrogdin Karm Chije Lerim Jaroka Deshnop Chuzekrogdin Karm Kalije Lungtingang Tawang Namyungodun Shindun Lerim Chuzuyumbur Desh O Lerima Tubdan Tashi, Acharya Si Donu, Gyunchak Sumba, Shechin Ngontogen Nin Ngomalam Donu Sanmetoyambur. Tsuze Nisje Na Hindiga Segyun Ni Shuji Injiga Segyur Lungtingkang Delikarju Sanmetoyambur. Deshnop Tsuze Nisunin Karma, Chikdor Langi Itangba Si, Tukdoy Nangu Halo Akashwani Sanmetoyambur. Tsuze Nisunin Karmakhani Lengache Lungtingkang Itanaisu Na Hindiga Segyun Shuji Injiga Segyur Semetoyimbur. Tsuze Nisunin Karmakhani Chilengche Gome Tarani. Deshnop Tsuze Getche Langi Itambasi WhatsApp Shebergyuya Tukde Nangu Hindigak Samanyimbo Kashi Semetoyimbur. Tsuze Getunin Karmakhali Chiche Tsemetendruk Sengyurnin Samachar Sandhya. Tsuze Gidu Ning Karmakhani Lengache. Deshnop Tsuze Duguche News at 9. Deshnop Tsuze Dug Ning Karmakhani Lengache. Noonoptik Lirima Gyurche Nukko Hindi Gajuk Samyatoyambur. Langena Deshnop Tsuze Dug Ning Karmakhani Chigroche. Deshnoptik Lungtingang Tawang Lirimbana Chazang Tuyambur. Langena Stata Lirim Seta Ka Na Seta Nakati San Nahonin Ejuk Shuche. Deshuk Lirim Nin Chuse Kora Jusan Nambur. Langina Udebwa Lirim Seraj Dus, Langye Tsangma Nubduk Tsuze Grokdin Karma Chiyong Sarani, Langina Dao Shuje Lirim Cheroka Hindiga Yusu San Nansa.